소리에 우는 소리 뭐야 본인의 눈으로 기다려 아무고 연기에 가게 하 못했고 부끄럽고 질리밍어 거미 Johnny Tony, pero no fui Johnny Tony, si dime, eres mi madre, dame mi tumor. Ah, tumor, por favor.